아제샤바네 로브라스 마마이메초 야라도 데제샤베 최강영 로브라도바 사제바바데바 데라 데마이메도마야메도 아저디다데 예바나메이라데 미시모마라슈나지네야메도 메송와데이존 봉강 로브라룽웨지 마요도다메지다바 다바라자 와야라지데데 페나마나마나데 마차네메데 미미예수 로마나도도 토와데이니라강 로브라마는 메지마이코메지 사바 다바자 와야라지데 모르지 모카다지가나 마라데지 바다지마도 창와도로바데 야제레 야다 버도가 다나지 자베 제데 자베 세데 현재 자도 마저 내 손나지 마바다 메바 제바 주라 야가 버도 마 밤에 지 가지 응가도 두제데 노성가 노야 타마 니도 도라치 제가도 다치려도 야데로 근간 거 참 니도 도는데 남나데 다와 보가바 제바 타레 버도 마 루여도 동와 근간 지 누나도 내미 보나 등에 지도라 손나 제마도 함에 버도 아메 바 제도 근간 이게데네 내 바다도 마 소로 도저 마다 바스나라 가네 버도 마다 지 니야 아버 지가 나데 선이 메제 바 지가 손마 메야데 나마라메 바 야 선이 메제 니도 버도 말하지 타바촌 아영다 바라시고 선제야 나마야 로나 타바부 주마야 나마시고 선제야 나마야 전에 이제 배송소 가다 지가 나나데 레마 다진 바다 상화도 나고 좀 바다 선에 지다 가냐 나 바도 마다 단지 지 배케 아제 자베 지 선에 다 담제 안에 선에 뭐 바다 바다 담아 요 선나 지 뭔가 바다 나 선에 메자 바다 좀 마에 바다 선에 메바다 선에 메다 바다 주데 선제야 다 담제 나예 장주 타바람 타바 주로 제제 선에

0: 견해심을 쳐야 되기 때문에.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o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0: 다들 뭐 전에 와서 좀된 얘기 아니 그게 가시오래 뇌 아니 라랭 거리디 아니 거기 가시오래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된 자리야 걸로 쉬고 쉬고 쉬기체 도스는 좀된 자리가 막 잡아 넘기 아니 방라 도둑 세월에 쓰는 소화자단 도스 세월에 잡아 들리지 키고래 따와 들리지 키고래 쓰네 다 되지 되지 맞춤 된다겠다 마 그도 그도 막 걸어 넘기는 게 넘기지 도스에다 뒤에 돌아다니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돌아다니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셉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실이야 대바시 남사디 시에 타네 다 라는 게 있는 자네,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난 로야시 송유아래. 다 달라, 터마는 이니, 가시고를 그게, 신의 두야지다. 대네 이니, 상동 두야지. 다 신의 두야 달라야, 신의 그게, 쌤 뜨지거래야, 바도 중에 소디, 친구지. 자, 근데 인도, 꽤배냐 몰이야. 성망에는 미두복검이야. 미두복검이야. 다가는 신기에는, 에는 미두가 가서 그러다, 랑글 류, 네, 파에는, 펜어 스시키는 거 가고, 미팅을 쓴다고. 진짜 내게 막 검이야, 이 얘기, 간다, 괴뱅이한 부패 지시기였어요. 대내에는, 미그네 파트, 미두부에다 긴류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두 전에 야 초두 유르산에 갈래갈래 이 미진 차차차 등 도와 미진 이게 민성 대자리 앞에 리버 참으셔 쌓였더니 도스에다 미진으로 순야 되기 진행념부터 지시기 여사래 작은 의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따라 짱짱리야 삼단에 도스에는 야 니아르 세지기 신의 주야 도우들이 있어래 엔디네마 상동도 수소도 외시를 미째니마 고민하자래야 아니 류 자반이샤네 소원식에 있는 자반이샤시네 마 고민도 가시고 그게 미다과도 동야와도 다음에 전이디 지금 로를 샤윤도 다 남배 측에 배 냠네 티브 기간 레임이야래 다 심을래 엔 데네니 데네데베다 빵랑 주도래야 수신도 그게 쎈데 아니 야다봉어시 냠네 달라 때네 신 뜻이고 띵이지기 연데 루용어 인도자네 아니 두두지 강바 두두지 강바시 디디기다 좌체네 그다 디디기다 가다 좌체네 아니 지금 대발로 써봐 디디 그 샤넘에 나와지기다 또 전부지 대서 원봉하다 대서 동하다 아니 팔라연라 제 셔주연라 둔 어디서 제리 아니 공원도 제하지 송도와 다와 된대기 람주주디
1: So if you look at, given that members of the ordained monastic communit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a's teaching from its earliest stages of evolution, we also know that the practices pertaining to monasticism is very important part of the Buddha's spiritual tradition. And if you look at

0: 시다 고 타쳐버. 견딩이 들려나? 자유를 자네 이 관심 버리디. 딱고 니야면도 나선 대마 심버 제 친절을 아니 고 니야면 되지 차되게 가래. 로벨 랭댕이 공발이야. 나선 대마 심버 파지 자야 지 나선 대마 심버 자선 지기 고 다 다 담담 지지 가라. 다시 누구에서 말해. 제네다 페랑아란스 미슬라니 미슬라드 나가서지기 미 포모 지기 미 예드 예드 메시 타니 망고장도 샤고요아레 이네다 미사르 가와스 버르서 봐도 스테베이나 미 신시시니 하여바레 로벨 렌덴게 파랑게 아니 기기 넘버 시베티 아니 강사 신시레신 로벨 렌데 숨바레 사드리 메이드산에 로벨 렌덴게 나란돌이야, 강흑의 나야, 텐딩에, 그 여럿이 나한테, 태상시, 탄여도 여대로 숨기라래. 자, 니네 이마 인디산에, 아니, 수소, 시당한 게다, 최강단 재직, 참아디, 탄여도 랑서 재직, 미싱의 디기, 스티 인디산에, 랑서 나올 때디, 로인바래. 랑서 나올 때디, 초인바래. 초에시바 숨기라래. 로벨 랭딩이, 랑서 재직시바 인디산에, 탄여도 랑서디, 재직시바 인디산에, 아니 랑산 나올라 때디 모티브 시바 송구야래. 근데 인디 최신 수소 조직이 참아 편난도 다 용기야마 니니 바라리야. 어다 니기 탄에 아니 캐바지 탄도 와. 근데 인바 인디 산에 다 조조지 다가르샤. 탄에도 랑산 세지 시겐지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탄에도 랑산 세지 미싱이 되기 아니 산재 장기 마치 가서 그래. 사실은 드라마 교육을 쓰는 소 태외관에만 송시하시. 사실은 한게 태화도 송부야래. 다시 땡지시부라며 송아. 그래서 태화장자 송대겠지. 순지부드랑 송대겠지. 사제장자 고바다가라는 시신만 송대겠지. 자다 랭댕기 드라마시로 되면 그둘라. 다시 땡지도마 자한테 송대겠지. 무구정한테도 와. 자 네게 다 타네. 이는 타네. 찔리야다. 처신에 그게 땡지. 땡지 때에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랑산 나와도 되지 머추에 시에베 추순 삶에 두베 아니 땡지 드리시소니 달라 렁규담 랑왕에 땡지 사지 아다 추순 랑왕도 두베 아니 가서 우리 다 땡지 드리시소니 돼야지 믿으자네 근데 시에겐 때라 나 낭세기 아니 렁규기 땡지 세지시니 우머 렁규로 사야지 아니 타녀서 랑세 세지 미시베 세 아니 또 남이 두비도 자네 순식권에 도움을 주면 되라, 탱주어사지, 시세. 근데 다, 시세기, 마, 랭댕기, 다, 상제장이 바라리야, 파소, 바라시님도, 상제장을 랭댕기, 뜬, 그게, 파마나셔가 디, 마도, 심주시네, 마, 식사오, 진짜, 마, 쓰이오나? 아니, 러블 랭댕기, 탱주어 다시 시기 없이. 아니, 상제장을 탱주어 다시 시기 미싱이지. 진짜 반대는 나와라다 단연한 세지 미시버디 루루공과 터도되다 디레 센디는 샌드셨나비요. 제가 다 러면 랭댕게 야마 기루 아니 러면 가디 가래 러면 산지 이시르베 진짜 눈에 마체니 아니야 이신인부 그래다 이신인부 세니 아니 어떤에 마체니야 랭댕게 젠랑게 우마바 탄여도랑서 세지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탄여도랑서 세지 미신행이다 대세 Sanjayang, and then Dawatawa, and Shihola, that's the Java, you chicken. Now, Uma Talanese had to show you.
1: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Buddhapalita, Ashva Ghosh, Bhava Viveka, Chandrakirti. Mathankiva and Nagabud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Buddhapalita, Bhava Viveka, and Chandrakirti. Buddh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and his commentary carried the same name of the author. It was called Buddhapalita. And later, Bhava Viveka wrote another commentary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called The Lamp of Wisdom, in which he then